0: 好咁啊！今日呢只歌我哋个个主持人都好鍾意，我都特别鍾意郑伊健一生爱你一个，送俾全香港所有情侣们啦，好嘛，同埋你哋啦。
1: 多谢晒你哋啊，
2: 多谢晒。
1: 好，拜
2: 拜。
1: Bye bye